I got too many thoughts and too many problems. 숙면이 답인 듯해서 또 잠. 친구가 불러 난 아직 졸려. 말랐어 party and I call nobody. I'm a homebody. I'm a homebody. 잼난 건 집에서 내일까진 쉬겠어. 요즘 그냥 숨 쉬며 조용히 지냈어.

지나가는 happening. 너의 평범함, 은 뒤로 나의 특별함. 너의 특별함, 은 뒤로 나의 평범함. 나의 평범함, 은 뒤로 너의 특별함.